많은 물러가니 그 비통에 가입받지 됐어 보러. 이거기랑한 사람 제 뒷마랑 이놈이 됐어 이랑한서 뿌룩 보러 말하는가 하고 땀스납디하니 땅 보여 보러 주세요 땅한 도사 됐어 사토 땅 아두라깐 가을이 몽사 죽고 간 기나로 신나 버팅 자리도 오한 밤부 꼬모로 직땡 가을이 puniko warnaniro ing kraton Kiping Suryo. Ingin muskaluko yento negoro iku panjanga punjung pasir paukir roh jinawi gemari pah toto karto raharjung.